같은 삶이야 마치 아들이요 사나의 아도마 아라바 Come on everyone I am the 삶이야 마치 아들이요 But I've never paid anything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정말! 정말! 정말! 양말에 양꼬코 사람들과 희망하 양말과 쌈바를 맞춰 환영! 어느 날 내려와나! 어미님의 찬양이 양미 파카스야! 나 와이프 수어! 루프마 약속마! 내 지는 애니

살살 살, 살리죠. 마이언 팬장 왔어. 미리 우리가 좋아해야 돼. 쏘는 아프라키 사운드 타사로 미용이 너네 캐서 미리야 파하우냐 돈자이 파타그르나 돈자이 나예예예 나코포가세 아 미리야 오파타 미리야 오파타 워디야예네 캐세 파하우냐 돈자이 Wapia, on Waba Man, the one that's all. Messiah, the middle of you. Minia, my young Yannick, my young one up with me. Young one in Kumano, my young one in Papua, young one up with any one. It's Sunset with you. Hey, yeah,